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데이빗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대부분은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상처 입거나 고통스러운 상황마다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스스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죠.
1: 데이빗, 네가 어머니께 아주 까다롭고 불순하게 대한다면서.
2: 엄마 애인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닌데 제가 그 사람 말에 순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1: 데이빗, 너희 어머니는 내가 변화돼야 하기 때문에 너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그동안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반항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들었어. 넌 지금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널 도울 거야.
2: 저희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1: 내 어머니는 가셨어. 널 우리에게 맡겨두고 가셨단다.
2: 엄마가 저를 두고 가셨다고요? 전 절대로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달아날 거라고요.
1: 인정해, 데이빗. 넌 꼭 변해야 돼.
2: 전 못 변해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도 다 노력해봤는데 못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3: 여기 들어가 있어. 이럴수가.
2: 이거 나요. 제 말 안 들려요. 이거 돌아가요. 여기서 내보내줘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기서 절 내보내주지 않는다면 자살할 거라고 전하세요. 어떻게든 자살의 방법을 찾을 거라고요.
0: 이 이야기의 남자는 당시 겨우 13살 난 소년이었고 매우 문제가 많은 청소년이었죠. 이후로 그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데이빗 레먼드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린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고 특히나 알코올 중독자로 변하신 이후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그 무렵 저희 큰형과 누나는 결혼을 해서 출가한 상태였고 작은 형인 웨이는 가출을 한 상태였죠. 어머니와 저는 수많은 곳을 떠돌며 다녔고 가족들과 갈갈이 찢겨지게 만든 부모님의 이혼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 격주마다 아버지와 함께 지냈죠.
5: 꼭 기억해라, 데이비. 넌 말이야, 네 엄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알았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다른 누가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마. 저 보이냐? 네 엄마가 어떤 놈을 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내가 널 데려다 주는 걸 뻔히 알았으면서 말이야. 내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내 저 자식을 죽도록 해줄 거야!
4: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그 남자를 바깥으로 끌어내어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또 한 번은 그 남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는 총을 쏠 거라고 위협하기도 했죠. 그런 생활 속에서 폭력과 반항은 제 삶의 가장 아래편에 놓인 디딤돌이었습니다. 전 겨우 6살 때 처음으로 포르노 잡지를 봤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비정상적인 정력을 일으켜 수년 동안 속박 속에 갇히게 했죠.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마리화나를 시작했고 마약을 즐기게 됐죠.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결혼하시자 전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무 집이나 몰래 들어가 술을 훔치곤 했습니다.
6: 데이빗, 너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니?
2: 뭐가요?
6: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잖아.
2: 하하, 그거요? 저인 술 몇 병 빼곤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6: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데이빗.
4: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뭐요.
6: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마. 네 행동 때문에 우린 퇴거 통지서를 받았다고. 정신 차려!
4: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 하나님이 제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거나 곤란에 처할 때만 기도를 했죠. 하지만 상황이 좋게 풀릴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분노했죠. 설상가상으로 겨우 23살이었던 큰형이 그 일 후에 바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전 하나님을 비난했고 인생은 통제력을 잃은 채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머니가 저를 정신병동에 집어넣으신 때였습니다.
6: 너 뭘 어떻게 했니? 병원에선 네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던데.
4: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집에 가고 싶었던 거였다고요. 엄마, 절 여기서 꼭 빼내주셔야 돼요. 여기 더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6: 의사 선생님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
4: 이 사람들에겐 도움받기 싫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약속해요, 엄마.
6: 하지만 병원에선 지금은 널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법원으로 가야겠다.
4: 그 2주간은 어린 시절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법원에 가셔서 절 풀려나게 해주셨죠. 그 후 어머니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도 참석했고 전 제 자신이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실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약이 술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였죠. 전 종종 작은 형인 웨인과 함께 마약에 취하곤 했답니다.
5: 그래, 치료시설은 어땠냐, 데이빗?
7: 늘 그렇지 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5: 그리고 마약도 없겠지? 진짜. 나 그런데 정말 질색이야.
7: 형은 최근에 아버지 뵀어?
5: 아니, 술만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신 거 알잖아.
7: 맞아. 곤드레만들에 취하셔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스케이트링크에 오시곤 했었지. 여자애들이 아버지를 피웠는데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몰라.
5: 그 노인 나는 절대 술불은 못 거쳐.
7: 난 달라질 거야. 그래서 내가 치료시설에 가는 거라고.
4: 전 2년 동안 치료시설을 밥 먹듯 드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말썽을 일으켰을 때 전 다른 주에 있는 청소년 치료시설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는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생을 절제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죠.
8: 네 자신에 대해 얘기해보렴, 데이빗.
4: 너무 복잡해요. 제가 정말 엉망진창이라서요.
8: 그게 무슨 뜻이지?
4: 수많은 사람들이 절 마구 때리고 싶어해요.
8: 왜 그러는데?
4: 그걸 누가 알겠어요. 왜 큰형은 댐에서 추락해서 익사한 거죠? 왜 저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어서 사이좋게 지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왜 제 여자친구는 절 속이고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애들과 몰래 사귀는 거죠?
8: 그럼 그 모든 일 때문에 네 기분은 어떠지?
4: 전 너무 화가 나요. 게다가 그런 문제들이 생겨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저에겐 아무도 없는걸요?
8: 아무도 없다고?
4: 예. 엄만 새남편과 지내시느라 바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오로지 마약 아니면 술 마시는 거예요.
8: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할 때 기분은 어떠니?
4: 더 자신감이 생겨요. 수치심도 줄어들고요.
8: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운데?
4: 지금 제 모습과 제가 하는 일이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고를 일으키죠.
8: 마약과 술은 어떤 문제든지 더욱 악화시키기 마련이야.
4: 저는 그 청소년 사회복귀 시설에서 5개월을 지냈고 그동안 마약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술 문제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단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전부 다 더 심해졌고 16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뒤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상실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런 실패에 대해 너무도 우울한 마음을 갖고 친구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를 발견해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데리러 와주실 것을 부탁했죠.
6: 어서 타렴, 데이빗. 어디로 가는 길이니?
4: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엄마.
6: 지금 너의 상황이면 엄마도 같은 심정일 거야. 데이빗,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내리는 순간순간의 결정들은 정말 중요해. 엄마가 염려하는 건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절대로 원상복귀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야.
4: 그릇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엄마?
6: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주실 것을 구해.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도 가지.
4: 저도 예전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형이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중 하나도 막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요. 아니면 그다지 완벽하지 않으시거나요.
6: 우리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져선 안 돼, 데이비.
4: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6: 그분을 의지해야 돼.
4: 알았어요. 엄마랑 함께 다시 교회 가볼게요.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동안 술을 끊고 1년간 맑은 정신으로 지내며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죠. 전 18살에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역시 그저 더 나은 선행이었을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없었고 진실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9: 여보세요?
4: 집사람이 떠났어요. 어머니, 바람이 나서 절 떠났다고요.
9: 세상에,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데이비.
4: 그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죠? 제가 좀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9: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니?
4: 물론이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 보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9: 그래, 나도 같이 기도할게.
4: 하나님, 아내가 다시 제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뒷얘기들과 수치를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10: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로부터 받은 거절을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께도 똑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 가기를 중지했답니다. 가식적이던 제 독실함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외인 형이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11: 아, 맥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4: 아, 있어. 냉장고 안에.
11: 너 다시 술 마셔? 끊은 줄 알았는데.
4: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어.
11: 교회는 이제 질린 거야?
4: 교회는 실패자들을 위한 곳이야. 예전 생활 방식을 다 접었는데 집사람이 다른 놈이랑 바람이 나서 떠나고 나니까 내게 남은 거랑은 온통 마음의 고통뿐이었어.
11: 너 그동안 가짜로 믿은 척 했던 거구나, 데이비.
4: 그런 거 아니었어. 나도 정말 노력했다고.
11: 야야, 이제 그만해, 임마. 너 머리 좀 식힐 필요가 있어. 자, 한 대씩 피우자.
10: 전 19살에 셀레나를 만나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술과 마약이라는 옛 사랑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곤 했죠.
6: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빗? 오늘 정말 늦었어요.
7: 경찰에게 음주운전 딱지를 받아서 차를 얻어 타고 왔어.
6: 안 돼요. 우리한테 벌금 낼 돈이 어딨다고 그래요. 곧 아기가 태어날 건데.
7: 알아.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벌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올 거야.
10: 오, 하나님. 제발 이 수렁에서 나오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더 잘할게요.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4: 그러나 아들 리버가 태어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제 야망은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전 돈을 벌기 위해 21살부터 마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 무렵 전 아버지 댁에 바로 뒷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12: 헨리! 요즘 다들 잘 지내냐?
7: 잘 지내요. 아버지도 잘 지내시죠?
12: 그럼. 나 술을 끊고 지낸 지 이제 1년째가 된단다.
7: 아버지 정말 멋져요. 저도 결심은 하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12: 처음엔 힘들지만 말이야. 곧 익숙해지게 돼. 우선은 그 술 마시는 옛날 친구들을 멀리해야지.
7: 아버지는 왜 술을 끊으셨어요?
12: 술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파괴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너도 만약 술을 끊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데이빗.
4: 나중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약에 너무 취해 있어서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셨음에도 말이죠. 제 감정은 오직 제 자신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13: 데이빗 레몬드 씨인가요?
7: 예, 제가 데이빗인데요.
13: 여긴 병원인데요. 아버님께서 누군가 곁에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누님이 아버님을 무서워하시네요. 형님께도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10: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혼수 상태이셨습니다. 외인형은 그날 늦게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7: 셀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릴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6: 아버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거잖아요, 여보.
7: 형과 나는 파티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를 돌봐드리지도 못했어.
6: 그래도 당신이 와서 다행이었어요.
7: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왜 난 그러지 못했을까? 그분은 내 아버지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0: 아버지는 제게 얼마의 돈과 한 조각 땅을 남겨주셨습니다. 전 그것을 주식 투자와 마약 구입에 사용했고 또 집까지 짓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돈을 다 써버렸죠. 그러던 중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몇 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셀레나와 아들 리버가 면회를 왔지요. 셀레나, 요즘 당신과 리버 사진들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마당에 있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외로워 보이더라. 내가 아이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했어.
6: 당신이 너무 집을 자주 비워서 그래요, 데이빗.
10: 집에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가능한 한 술도 안 마시고 당신과 리버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 전 진심으로 수감 기간 동안 죄를 뉘우쳤지만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이기심이 저의 선한 의도를 단숨에 압도해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한 번 음주운전으로 걸려 또다시 감방으로 가야 했죠. 감방 안에서 전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전 두려움에 가득 찬 황폐한 마음을 가진 무력한 24살의 남자였죠. 하나님, 왜 절 이렇게 만드셨나요? 제 자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밤,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외인 형과 저 그리고 친구 한 명은 함께 트럭을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외인 형과 저는 또다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시작했죠. 형이 크랙이라는 마약을 구매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 우리 널 집에 데려다줄 시간이 없어, 데이비. 널 집에 바래다주면 우리 조직이 그냥 가버릴 거라고.
2: 나도 형이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따위 크랙이나 쓰는 머질 같은 형이랑은.
12: 말 조심해, 임마!
2: 그래, 어디 한번 쳐보시지.
12: 네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어.
10: 형과의 언쟁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제가 느끼는 위협감도 더욱 심해졌죠. 트럭이 우리 집 앞 차도를 들었을 때 외인 형이 먼저 차에서 뛰어내리더니 제 멱살을 쥐고는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형과 차 문 사이에 몰아세워지자 전 칼을 뽑아들고 형을 반복해서 찔렀습니다. 제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지.
3: 그만해, 데이비! 어서 형을 트럭에 태우게 도와줘! 응급실로 가야 돼!
14: 여보세요?
10: 어머니, 저예요.
14: 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10: 외인 형과 제가 싸웠는데 제가 형을 칼로 찔렀어요.
14: 주님.
10: 형이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치고 있었고 전 뜰을 정처 없이 서성였습니다. 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고 여전히 형의 혈액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너무 멀리까지 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을 넘은 것이었죠. 숨이 막힐 것 같은 죄책감과 수치 그리고 공포를 억누르고자 전 스스로를 일부러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0: 다음 주 데이빗 간증의 결론에서 우리는 그의 죄책감과 수치가 어떻게 깨끗이 씻겨나갔는지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혹시 견딜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이상원, 이현주, 한신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데이빗 이야기 1부로 들려드렸습니다.

0: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바다 해파리에서도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기발한 탈출입니다. 해수면 2000피트 아래는 언제나 칠흑같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암흑 속에서도 아주 다양한 생명이 번창을 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속에서도 생존 전략은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닷속에서도 천적들은 먹이를 찾고 먹이들은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려 노력을 합니다. 이 영원한 어둠과 부력 있는 물은 이들의 삶의 리듬 속에서 유별나게 창조적인 생존 전략을 허락합니다. 일부는 어둠 속에 숨고 다른 녀석들은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빛을 이용합니다. 일부는 형광 구름을 만들어 천적으로 가여금 자기들이 없는 곳에 자기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가장 기발한 것은 해파리일 것입니다. 잠재적인 천적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해파리는 종 모양의 자신의 몸체의 빛을 끄고 다음에 긴 다리의 빛도 끈 다음 잽싸게 미끄러져 도망칩니다. 만약 천적이 계속해서 따라오면 해파리는 다음 단계의 플랜으로 갑니다. 몸체의 파란 불을 끄고 다리의 흰 불을 켭니다. 천적이 가까이 오면 몸체의 불을 끄고 여전히 밝은 빛을 발하는 긴 다리를 떼어버리고 달아납니다. 떨어진 긴 다리에서는 계속해서 물속에서 꿈틀거리며 천적을 따돌립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해파리는 가장 원시적인 다세포 동물입니다. 그러나 해파리의 현명한 생존 전략에서도 보듯이 이들은 전혀 단순하거나 원시적인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창조주의 솜씨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저희 BBN 한국방송의 방송사역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신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여러분들 양치를 하고 나서 사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맛있게 느껴지는 사과의 상큼함이 이를 닦은 뒤에는 식에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 자체의 맛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치질로 인해서 사과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변했어 또는 세상이 변했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러나 과연 상대방만, 세상만 변한 것일까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변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속임의 한 방법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속임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착한 일,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거듭나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십니까? BBN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시작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친구였지만 친밀함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는 억지로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들로 왕국을 가득 채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그의 장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형이 아닌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도 하나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의 창조자를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만약 아담이 이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게 되면 묵주를 사용하고 금식하고 자선금을 내고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나 회교 사원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사를 시작하게 되어 자기의 나쁜 행동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왕은 그 책에서 이것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규칙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는 마치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자마자 마르기 시작하여 죽게 되는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온 우주의 왕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나게 만들 거예요. 죄는 사람의 몸을 늙게 하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죄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요. 죄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해야 할 일과 순종해야 할 규칙을 주신 후에 첫 번째 여자를 만드실 때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처음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처음으로 결혼을 계획했는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아담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와도 그의 창조자이자 주인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과 영원히 행복한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6일 동안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일과 휴식의 주기인 7일로 된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마치 지혜롭고 사랑많은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4: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시편 110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시죠? 어떤 분이 남편과 함께 청소년 그룹을 만나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선물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날 밤 몇몇 학생들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 그 후에도 이들 부부는 계속해서 학생들을 집에 초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주중 모임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때부터 10년도 더 된 지난 후에 그때 학생들 중에 한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주신 성경을 아직도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은 그에게서 믿음이 충만한 삶의 증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어느 구절인지 기억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와 죄의 성품에서 해방시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그분의 가르침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꾸는 선물인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매 순간 즐겁게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순종의 부르심을 깨닫는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만과 불평만 앞세운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깊이 당하는 인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에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이어야 하겠습니다. 조그만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은 축제 삶입니다.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며 평안이 넘치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디프레션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축제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우리를 결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결박하고 상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것을 다 잘 갖추어도 결코 축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블란스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글 중에 한 줄의 끈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메트로 요셉 코르네라고 하는 30세 난 농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시장에 나갔다가 바닥에 한 줄의 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스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농부가 주머니에 넣은 것이 자기 지갑인 줄 알고 그를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아니라고 항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서 자신의 온몸을 사사시 뒤지는 수모를 당한 뒤에 누명을 벗고 겨우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어쩌다 당한 수모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농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줄의 끈을 자신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농사 짓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 한 줄의 끈에 얽힌 사연만, 억울한 사연만 계속 외치며 다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모파상은 이 끈을 마음의 독소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독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 전체에 퍼져나가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은 환경적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의 독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파상의 스토리에 나오는 농부의 경우는 분노와 증오심이 그 독소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탐욕이 독소가 되기도 하고 정욕이나 불신앙이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독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결국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축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을 상하게 하는 이와 같은 독소를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아 보이지만 결국 몸 안에 퍼져가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누룩이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는 이 마음속에 죄악의 누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터지게 되고 이 누룩이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누룩, 우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망가지게 하는 이 마음의 누룩을 어떻게 하면 처리하고 하나님이 진정 주기를 원하시는 축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 누룩에 대한 이슈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케이스는 음행이라고 하는 누룩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말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가 포르노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간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달출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지만 이 포르네이아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범위가 넓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포니케이션이라고 번역한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지역은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로다이트 신전이 세워져 있고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여사제들은 실제로는 사실은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의 구석구석에는 밤 문화가 가득 차 있어서 고린도 지역 전체가 어둡고 음란한 케이스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이와 같이 타락하고 문란해져 가는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만일 이 죄악의 누룩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온다면, 이 죄악의 누룩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어온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가 단순히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바깥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너희 중에 심지어 even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도 이 포니케이션의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바울은 이 소식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만 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처리해야 할 이슈였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 만일 누룩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스도 몸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가지고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의 속성이 이것입니다. 작은 것이 들어가도 퍼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사소한 줄 알고 우리는 무시하지만 작게 보이는 누룩이 결국은 온 덩어리를 상하게 하고 온 덩어리를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 누룩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처방으로 그는 소개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유월절 공동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대의 절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네이션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는 민족의 시작점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요, 그 결과 교회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사건이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한 장소를 준비케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만찬을 나누었죠. 주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것을 라스트 사퍼,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실제로는 어떤 만찬이었나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 만찬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어린 양 고기를 잡아다가 고기를 먹는 순서를 가졌어요. 그리고 선나무를 그들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는 어린 양 고기도 없고 선나물도 없었어요. 대신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부서지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고 앞으로 너희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참된 차원의 교제도 나누고 거룩한 떡을 나누는 커뮤니티가 되라. 그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 제정된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를 그대로 순종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초대교회는 순종을 하고 every Sunday 모일 때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요즘은 사실 우리가 절기마다 갖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 와야만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월절 만찬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떡을 나누는 unleavened bread 이 이스트가 섞이지 아니한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거룩한 떡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유월절 잔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그의 피 묻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며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유월절 공동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만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룩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월절 축제 자체가 망가지게 되고 유월절의 거룩함을 손상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또 교회에 속한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참된 절기가 있다. 이것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유월절 제정의 의미였고 바울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누려야 될 축제는 바로 유월절의 축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죄사함 결과 주우제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누려야 될 참된 축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와 같은 유월절의 축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이고 온 세상은 누룩으로 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한 세상적인 누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누룩의 공격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참된 축제 속에 살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험악한 세상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차원의 거룩의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룩한 축제를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제죠. 저는 이것을 새 명제라고 표현했는데요. New Fea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축제를 진실을 넘이 누르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차원의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참된 축제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단계가 통안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안해하는 마음,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죄를 아파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성경은 통안의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된 이 케이스는 심지어 불신자들 안에서도 보기 힘든 폐륜의 케이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의 내용이 뭔가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신 대로 그 당시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며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거느린다고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모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말 참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와이프가 좀 뭐라 뭐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엇 때문에 신기가 불편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지 함부로 대했다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린 시대,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중에 한 명을 아들 된 자가 건드리게 된 케이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의 여자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폐륜 중의 표현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취했다고 한 이 표현이 과거형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present tense예요.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실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과거에 내가 한번 범했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still 진행 중인 죄악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폐륜을 범하고 있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 교회가 보였던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했어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 앞에 그들은 교만해졌대요. 아마 이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차원의 애티튜드. 이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통한이 여기지 않았어요. 전혀 아파하지 않습니다.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죄를 당연시하는 condoning하는 모습,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것은 은근한 동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긍휼할 마음이 많아서 자비심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은근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남겨두었던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우상에 대해서 동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어쩌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condoning하는 묵과하고 방관하는 자세,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져서 결국 모든 것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공동체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병 중에서 한센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나병이라고 불렀죠. 이 한센병이 무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찔러도 아프지 아니한 것. 무감각한 것. 이게 진짜 무서운 질병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부분을 발견했을 때 고칠 수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센병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인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30년, 40년 동안 한센병만 연구했던 전문가예요. 이분이 한 번은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긴 시간 기차를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일을 하느라고 밤늦은 시간에 런던에 있는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었는데 발 뒤꿈치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수많은 나병 환자를 접해본 것은 직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핀을 꺼집어내어서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더 깊이 찔러도 느낌이 없습니다. 나중에 피가 솟아났지만 그래도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확신을 합니다. 아, 드디어 나에게 나병이 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비틀어지고 허물어질 자신 얼굴을 상상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격리돼 외롭게 살다가 죽어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솟구치고 밤새 뒤척이는 가운데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이 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혹시나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찔렸던 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복숭아뼈 밑을 푹 찔러보았는데 기절할 듯한 아픔이 왔어요. 사실은 어제 장시간 기차행을 하면서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었기 때문에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마비가 되는 바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뿐이지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자지러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이 놀라운 축복의 아픔이여.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느껴진다는 것은,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체험을 한 후에 썼던 유명한 책이 The Gift of Pain, 이 아픔의 선물이라는 책을 기술하게 되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침받을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죄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내가 자각하고 아파하고 죄 때문에 스트러글링 하게 된다면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죄가 몰려올 때에 이것을 당연시하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치유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된 축제의 삶으로 회복되려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랑의 연단입니다. Discipline of love, 사랑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교회 안의 누룩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제안이 조금은 터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어요. 먼저 3절을 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 마음은 그들과 같이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는 이미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그를 쫓아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그는 권면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흔히 말하는 난의 구절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탄에 내주었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당시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안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바깥을 사탄의 왕국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은 출교시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깐 교회 생활을 멈추게 하고 출교시키는 것, 이걸 오늘날 치리라고 부르죠. 이 치리에 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리라고 하는 것은 디스플린, 연단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퍼니시먼트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을 경우에 퍼니시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형벌을 주고 징벌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퍼니시먼트의 케이스가 아니라 디스플린하는 경우, 이 사람을 잘 연단시켜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영을 살리기 위함이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부승애적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모양은 굉장히 터프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지만 실제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사람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함으로써 영혼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축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축출, 이걸 오늘 바울은 Church Discipline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교회에서 치리하는 거 보셨나요? 특히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뭐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싫은 소리만 한번 해보세요. 떠납니다.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면 상수 들고 맞이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린한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부지역에 있는 도시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연합집회인데 그 전체 교민 숫자가 한 5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6개가 있었어요. 그 여섯 개 있는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교회를 다 돌아다니신 분들이에요. 이 교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 교회로, 그 다음 교회 생기면 또 여섯 교회를 다 돌고 한 사이클이 끝나고 제가 갔더니 지금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 이런 상태에서는 디스플린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듣기 싫은 말 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참 멀리 보이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당장 보기에는 아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참 지약의 문제를 잘라내고 그 영혼을 맑게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디스플린,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방문한 기간 동안에 양을 치는 목자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자면서 그 목자 집에 그 양떼들을 보니까, 우리 안을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진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보였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리를 다쳤느냐 물었더니 그 목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부러뜨린 거래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느냐고. 그때 목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 양이 자꾸 울타리를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허벌판이 있고 늑대가 있고 맹수가 있는데 차라리 다리가 아플지라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더 하셨대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릴 때 양만 아팠을까요? 목자의 마음은 더 아팠다는 사실을 그분이 언급하셨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디스플린 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시험 들고 상처받으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목자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과 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상관없는 바깥의 사람이라면 징계할 이유도 없고 다룰 이유도 없겠지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채찍도 가하고 디스플린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누룩의 일을 한 사람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킴의 목적을 두고 사랑의 연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의 축제를 누리고 축제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자각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를 끊어내기 위한 연단도 필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가, 근본 해결책이 우리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했어요. 묵은 누룩은 오래된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이 근본 뿌리를 말하는데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여러분 내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내버려지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내친다고 나가든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진정한 해결책으로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 비결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희생되셨다는 이 표현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를 흘리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린 양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되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근본 원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리 많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정말 누룩덩어리 같은 묵은 누룩덩어리가 수없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만 죄책감에서도 해결될 수가 있고 깨어진 마음도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치유와 자유함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묵은 누룩 가지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남들이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누룩들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제 마음속에도 있어. 우리 이 누룩을 우리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는데, 이 누룩을 그냥 두게 되면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욕이나 음행이 누룩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이나 증오심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도 누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악한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밝고 빛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간 신문을 보니까 그 잔니라고 하는 시의원 후보 되시는 분이 우리 LA 12지구 그 보궐선거에 나오신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디베이트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숙자 문제를 풀려면은 집을 아무리 지어줘도 소용이 없다. 이 근본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근본 문제가 마리화나래요. 노숙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킨 그 이후부터예요. 그러므로 이 근본 문제인 이 마약에 대한 문제, 기호성 마약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건 반복되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뭘 아시는 분이구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주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일 반복할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음에는 근본 문제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의 누룩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다시 리핏되고 리핏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씻겨주십시오.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에 회복도 가능하고 치유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진정한 차원의 축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의 곳곳에 누룩들이 퍼져 있고 그냥 발만 뛰어서 한 발짝만 나가도 우리는 누룩을 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없고 누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룩이 난무하고 죄악의 누룩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그 모든 누룩은 처리될 수가 있고 우리 새 사람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지영 강사의 목요일 저녁 집회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치에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근데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근데 그걸 어떻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 이런 믿음이 나한테 없는데.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절대적으로 없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느냐. 이게 제가 지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하나는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가?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가봤어요. 쭉 앞으로 가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니엘이 어렸을 때, 10대 때 어디로 가요?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장면 얘기가 나옵니다.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붙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음식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음식 먹는 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 음식이 어디에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먹는 지금 왕이 준 음식들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이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 부정한 음식은 뭐예요?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왕이 먹는 그 음식이 지금 제단에 그들의 신전에 바쳤던 최고의 그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왔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먹는 돼지고기 그 부정한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한 동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먹지 못하겠다 했어요. 자, 이것을 두고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가 10대의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에 굉장한 왕 앞에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이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이상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읽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이상해요, 주님. 왜 요거는 하는데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못 하나요? 자, 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어디를 보냐면은 여기 4절을 보세요. 왕이 그 포로 중에 이제 사람들을 추리는데 어떤 사람을 추렸냐면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면 몸에 흠집이 없고 용모가 잘 생겼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용모로 사람을 뽑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성형 수술이 그때 발달이 안 됐는데 뭐 다니엘이 잘 생겼었나 봐요. 그렇죠? 뭐 잘 생겨서 뽑힌 걸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러고 모든 일을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머리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빨리 알아듣는 아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 또한 다니엘이 노력해서 먹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겠어. 태어나면서 머리가 좋은 걸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왕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뽑았는데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친구가 뽑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언어와 그 다음에 문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그 당시에 점성술, 이런 거 술사들이 하는 거, 마술사들이 하는 거 있죠.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신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관들이 있어서 나라의 운명을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랬었어요. 그러한 꿈을 꾸면 그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어떻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거 배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배워. 이것도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나는 이건 안 배웁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배워. 그렇죠? 이상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 이름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야. 베리 뭐냐면 그 바빌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그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이 다 바뀌어. 그러면 이것도 나는 그 이름을 못 갖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내 목숨을 건 적 이거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거는 그냥 가고 먹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에?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지. 여러분들 그런 믿음 전혀 못 가져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니엘은 이 세 친구는 여기에 있어서 사실 12살이를 먹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있겠으면 있겠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12살, 13살, 14살 그 나이에 그냥 유다로부터 바벨론까지 약 80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자기들의 왕 여호아킴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거기를 질질 끌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이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고 있을까요? 천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 거리를 지나가 그 긴 여정을 가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졌는가 뭐 이런 생각들로 꽉 차가지고 갔어요. 그 바벨론 황제가 사는 그 왕궁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 크기의 어마어마함에 가슴이 눌렸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다니엘에게, 이 세충기에게 위축되는 것이었어요. 이거 배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름 바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먹는 거는 힘들어. 여러분들 개고기 먹어요? 갔다 개고기 먹으면 먹어요? 여기 고기에서 갔다가 놓으면은 개고기입니다 하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예?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으면서 먹는 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나라의 그 음식을 적응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해서 여기서 요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 딸들과 애들은 거기서 쥐고기, 거미고기, 거미도 먹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풍뎅이, 뭐 이런 거 다 밤에 자다가 그 트랩을 딱 갖다 놓으면은 쥐가 팍 하고 잡혀요. 그러면 갖다가 막 깨가지고 가서 이렇게 갖다가 베란다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다시 딱 고구마 깨가지고 그러고서 자고 있으면 탁 하고 잡혀. 그러면서 탁 하고. 어때는 자다가 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어때는 잡으면은 이만한 지네가 턱 지나가요. 어떨 때는 툭 건드렸는데 트렌출라 이렇게 큰 거미가. 저희가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아주 내추럴한 거야. 아침에 일찍 벌써 가보면 그 베란다에 있는 쥐가 없어져 버렸어. 뒷집에서 가져갔어. 그걸 굽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딸 둘은 쫄르르 가서 거기서 앉아서 그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는 못 먹어. 나는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미 먹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익숙해져 있는 거죠. 부정한 거 이거는 암에 몸으로 확 배는, 문화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먹으려니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마침 육삼대 개고기 먹으러나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모르세요? 열흘만 어떻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만약에 자기 얼굴들이 어떻게 해요? 피부 색깔이 나빠지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황관장이 어떻게 해요? 봐주는 거죠. 한번 해봐.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상황들, 그 다음에 그 지금 완전히 주눅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쪼그라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도 이게 괜찮은 거야. 이들 속에 무엇이 생기느냐면, 오, 우리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에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디 와 계세요? 여기에 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배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그것이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기 완전히 다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걸 갖다가 안 가르쳐주고 얘기해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해서 이 다니엘이 죽게 생겼어요. 왜? 이들도 모였기 때문에 그 점성술과 같은 학문을 배운 그러한 부류이기 때문에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하고선 일단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제 이 다니엘은 과거에는 자기 민족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았는데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에서 들었던 과거의 그 우주적인 하나님, 천지의 주재시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어디서 지금 경험한?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 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셨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이 세 친구는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벨사살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에. 그렇게 저기, 하나님 앞에서 폐악된 행동을 했었을 때, 이 다니엘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이 과정, 다니엘이 지금 요 때가 열몇 살이라 그랬죠? 지금 아까 우리가 본 6장에 이 다리우스 때는 약 70년이 지나간 거예요. 70년. 이 과정에서 이 다니엘은 3장에 나와 있는 뭘 목격해요?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경험해요. 그거를 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는 거예요.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건방 떨다가 하나 옆에 무너지는 그 경고를 다니엘이 얘기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마어마한 제국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렇게 건방을 떨다가 또 넘어지게 되는, 이제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우스 메대와 파사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러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온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신뢰하면 살아남나요? 아니죠. 마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다니엘이 그때 안 잡혀 들어가고 3장에 안 들어가고 지금 6장까지 70년이 와서 이렇게 된 건 아마 70년 후에나 이 다니엘이 그게 강한 그게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저의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건들건들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정황을 놓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가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전하면서 어디 가야 되나 이러다가 나중에 아무데나 가자 뭐 이렇게 되거나 그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주님 당신은 여기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이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 그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왕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보통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택스 걷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각 지방 장관들이 택스를 걷어온 것들을 제대로 뭐냐면 슬쩍슬쩍 호주머니를 갖다 딴 호주머니를 찾나 안 찾나 이런 거를 뭐 살피는 것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 정도라면 이 다니엘은 우리는 조금밖에 못 본 거예요. 여기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여기에 이 왕에게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게 했는가.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 27절. 4장 27절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왕 앞에 직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십시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지는 충고예요. 이거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이 텍스 걷어 해가서 쫙 뽑아내는 그것만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9장을 볼까요? 9장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드디어 70년의 바빌론 그 제국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동안에 무엇을 그렇게 읽었어요? 거룩한 책들을 읽어요. 거룩한 책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레미야 책을 읽었고. 그러면 거기 중에 뭐 이사야서도 있고 그랬잖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어렸을 때 붙잡혀 올 때는 왜 우리가 망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많은 의문을 가졌을 텐데. 나중에 이 구약 성경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론이었어요. 그는 어쩌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9절서부터 그냥 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식들아,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그냥 동성애 이거로만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더 큰 죄악은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을 볼까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이 이것이 되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읽었을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2장을 보게 되면 어디 보면 13절,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김,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갈 때 있었던 그 같이 붙잡혀간 누구예요? 그 여호김에 대한 얘기예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지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그 다음에 16절. 그는 가난한 사람과, 이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에 그 뱃속에다가 넣는 것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선지서들, 거룩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희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유대인 선생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말 속에서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이라고 불리며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신약이라고 불리며 27권을 보유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처음을 보면 이 66권의 책들의 색임표가 있는데, 각 책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책의 시작하는 쪽 숫자를 표시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 단위인 성경교리연구 과정 중 성경, 하나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등록하셔서 진리로 가득한 신성한 도서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혹은 예화, 비유, 또 상징적인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문학적 양식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상징으로 상징을 담은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가? 그런 그 문학 양식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상징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비유고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건지 상징을 말하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의 요나서 이야기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당신은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군요 라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요나서에서 강조한 것은 그 상징적인 교훈이지 그 사건의 역사성 유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이 증언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 기독교적인 기독교와 유사한 윤리는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윤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인지 거짓 선지자들인지 심각하게 검증해야 할 그런 엄숙한 숙제를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는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유일한 통치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당시에 모든 세계는 그 특별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고 로마 제국 아래서는 누구든지 시저가 왕이라고 시저가 주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시저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배웠고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실천적으로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죠. 물론 그 여인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어찌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상과 믿음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도 없었습니다. 여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일찍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지요?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않았다. 그 여인들의 증거가, 그 여인들의 증언이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걸어놓고 어두운 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불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는 그 첫 만남의 실상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첫 만남의 장면을 요한복음보다는 훨씬 리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생선 한 토막을 들이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귀신이 생선 먹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몸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부활하기 이전의 몸을 낮은 몸이라고 그랬고 부활한 후의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 1차적으로 낙원에 갑니다. 거기서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집에 거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때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이 완성되는 영광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이렇게 크고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사상은 어떤 종교에든지 있습니다. 모든 종교 사상에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사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교훈은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는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2000년 동안이나 그날이 오지 않았는데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도 베드로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거기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도 그날처럼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과 만난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지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을 먼저 선언하시지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저는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 광석이를 보내노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와 같이 나도 이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지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흙으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일이 논리적으로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 신비한 일이 꼭 논리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아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구주요, 그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다. 목숨 걸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권속 가운데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뒤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목말라 하는 대체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상의 즐거움에 그렇게 목말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감으로써 마음을 떠난 신앙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되어가는 대신에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 제가 소개를 좀 잠깐 했어야 되는데 하질 못했네요. 우리 타코마 3일교회에서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탐방을 오셨습니다. 좀 멀리 운전하고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한번 일어나시죠. 예, 이렇게 방문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상길 목사님, 그렇죠? 예, 새로 권 목사님 부임하고 또 새롭게 3일교회가 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또 그 지역에 또 귀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가 2박 3일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오픈테이블 사역이 오늘 또 수련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또 그 가운데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또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진주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장례식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내 영혼을 타치하고 그리고 놀라운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속에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평안 가운데 있는 분들, 평안 속에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어렵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때를 준비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또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그의 가슴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확신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목자이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님을 보고 우뚝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일어설 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될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들었던 이 시편 23편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향한 개인적이라는 사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1인칭 대명사가 17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1인칭 대명사로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려운 순간을 맞으면 나 홀로 서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떤 고난이 내게 덮쳐오면 나 홀로 그 길에 서 있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순간이에요. 이번에 제가 상을 당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저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상을 당한 많은 분들을 위로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상주의 자리에 앉아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많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상을 당해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그리고 홀로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더라고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내가 너의 목자라고 하는 내가 너의 목자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미국에서 상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국 장례 문화나 그리고 그러한 일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지 참 무척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목자의 베푸심과 공급하심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승인들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부족함 때문이죠. 부족함 때문이에요. 건강을 잃어서, 관계가 끊어져서, 평강을 잃어서,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푸시는 목자, 목자의 공급하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도움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없어 부족할 때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4년 전 파킨슨 병으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시애틀로 모셔왔어요. 시애틀로 모셨어요.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버님과 함께 이 지역에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가 보고 방문해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어렵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요양원이 아니라 한국의 요양원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어도 하시고 양식도 잘 드시는데 그래도 아마 외국인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조국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도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그때 중국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예요.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께서 시애틀에 있는 요양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뭐 한국에 아는 요양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95년부터 99년까지 약 5년간 섬겼던 온누리교회의 극렬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그 장로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더니 온누리교회가 2008년도에 양지라고 하는, 그 용인 근처에 있는 양지라고 하는 곳에 온누리 요양센터를 세웠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 지금 그 요양센터의 책임자로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99년도에 온누리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온누리 요양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장로님께서 아버님을 그곳으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요양원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수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섬기는 요양센터에다 보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섬기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권준 목사의 장인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한 번 더 저희 장인어른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했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호자로 되어주셨어요. 한국에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연락이 가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일들을 또 도와주고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서울서 양지를 오고 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저희 대신 돌보아 주셨어요. 그러다가 2년 전쯤에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24시간 돌볼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야만 했어요. 옮겨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한 한 권사님을 붙여주셨어요. 네.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권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 장인어른을 서울에 있는 한 요양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걸 다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매주 두 번 내지 세 번씩 2, 3일씩을 방문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을 그렇게 돌봐 주신 이번 장례 모든 절차와 수속도 그분 부부가 다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은 친딸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친딸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천사죠. 천사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준아, 내가 너에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너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맡겨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천사를 붙여주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교회 호스피스 사역팀들이 저희 장인어른의 소식을 듣고는 그 요양원에 방문해서 찬송가도 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염려하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번 장례식도 저희끼리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오래 이민화 사시다가 한국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을 아시는 분도 거의 없고 그리고 모든 친척이 다 미국에 남아있는 친척들이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부끼리 이제 장례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면 그분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가면 되겠냐고 언제 찾아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두 번 예배를 드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소식을 알고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화장을 하는 추모공원까지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못 오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큰 위로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 일처럼 애써주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요. 제 아내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한국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한국을 거쳐가는 그러한 일정이면 제 아내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또 아버님을 또 잠깐이라도 뵙기 위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올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아버님 뵙고 그리고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시애틀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라운지에서 제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무거운 거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랍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가 아닌가.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러한 4년여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그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의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트레스와 함께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절망하면 여러분 힘을 잃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왜 놀라우냐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찾아갈 때 가서 내 이름 대라고. 내 이름 대면 잘 도와줄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이름을 많이 도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끝없이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목자는 나에게 헌신하였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4절과 5절.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가장 힘든 때죠. 이런 고통도 전에는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때. 그때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왜? 그분이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와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분이 상을 베푸세요. 잔치를 열으세요. 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나를 맞아주시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잔이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나를 만족해 해주세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인데 그 원수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시고 나를 즐겁게 하세요. 잔이 넘칠 정도로 만족해 하세요. 여러분 그 원수가 그것을 보고 원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세요. 나에게 그렇게 베푸세요.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 넷째,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목자와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목자의 선하심과 목자의 사랑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뒤에서 따라간다,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따른다라는 말은 풀수한다는 거예요. 풀수,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길로 가도 거기에도 목자가 거기에도 계세요. 내가 목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항하고 도망가도 거기에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의 선하심과 그 목자의 사랑이 멈추질 않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보였기 때문에 그 목자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반항할 때도 그때도 목자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에, 그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무런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 사망과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나를 위해 사망 속으로, 죄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직업을 말합니다.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에요. 목자는 양과 함께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일의 시작도 없고 일의 끝도 없어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몸이 아프든, 기분이 나쁘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쉬지 않고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아무도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양같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양같이 그릇 제 길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되는 엉뚱한 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거기서 쉬게 하시고 나를 평안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목자로 삼았더니,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았더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분은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나를 맞이해주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나를 원수의 앞에서 만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거꾸로 때려주신 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잔이 항상 넘쳤습니다.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나, 오늘을 사는 나도 그분이 나의 목자기 까닭에, 그분이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지금 내 상황이 슬프고 지금 내 상황이 고통스럽지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쫓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보기 좋게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그날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내가 부족한 자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으로 끝이 없으므로 나는 아버지 집에 그분을 내 눈으로 뵙게, 친히 뵙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영원토록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분은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0: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설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이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외적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진 못하지만 내 자신이 죄인 되었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2번째 시간. 길선주 장로의 통감부의 구금은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닌 평양 전 교회의 문제가 돼버렸다. 교회는 이제 교단을 넘어 한 지체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길선주 장로를 넘어 그 누군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
1: 그건 교회가 양적인 성장뿐이 아닌 내적인 성장으로 당연히 발생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성도들을 다 같은 지체로 여겼고 그 지체가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었고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2: 아니, 저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벌써 3일째인데. 이거 혹을 떨어다가 돌에 혹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건 아닌지. 가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거 어쩐다, 이거.

0: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나?
1: 아, 예.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0: 듣던 대로 여지 부덩이군, 그래.
1: 이대로 가만 놔둬야 합니까? 여기가 놈이 기도하는 기도처도 아니고. 아, 이거 불안해서.
0: 불안? 왜? 저자가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할 것 같은가?
1: 아니,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울음소리에 고함소리에 기도하는 것이 예사가 아닙니다. 우리 군무자들이 무섭다고 야단드립니다.
0: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놈의 신이 뭔가를 보여주겠지.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보자.

0: 아니, 그 교회 일이 산적했는데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니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1: 이제 곧 나오실 때가 됐는데 무슨 병고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저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내일이면 나오실 겁니다.
1: 아유, 저도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2: 아, 여기들 계셨군요.
0: 아니, 저희들을 찾아 계셨더랬습니까?
2: 장로님들, 저와 함께 가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아니, 어디를 가시는데?
0: 아, 예,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2: 우선 따라 나서시지요.

0: 아니, 이 길은 통감부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1: 기러게 말입니다. 그럼 혹시?
2: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길선제 장로님을 모시러 가는 길입니다.
1: 아, 그럼 우리 장로님이 나오시는 겁니까? 나오시는 장로님을 우리가 모시러 가는 길인 겁니까?
0: 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2: 아닙니다.
0: 예? 아니라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기거이 아니라면 어떡해?
2: 장로님께서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내보내 주실 것입니다.
0: 아니, 기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면 장로님을 내보내 준다니요? 내래 이거이 도통 이해가 안 가는구만이.
2: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서두르시죠.

0: 뭐이가 어드래?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서리 길을 나섰다고?
1: 예. 그저 지금 길선주 장로님을 모시러 간다고 하시더만요.
0: 길선주 장로님을? 기름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이가? 드디어 오늘 외놈들의 손에서 풀려나신다 이 말이네.
1: 아, 기르니까니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조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셨는지.
0: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만 그래. 자, 우리도 장로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자오.

0: 길선주, 드디어 기도가 끝났어. 그래, 뭐라고 기도를 했어? 당신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구만 그래.
1: 내래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0: 뭐야? 나갈 때가 되었어? 그럼 우리 대일본제국이 협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소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지. 그동안 이렇게 생모생을 하셨소.
1: 그게 아니요. 나는 지금도 당신들에게 협조를 할 생각이 없소이다.
0: 뭐야? 그런데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형무소로 이감이 되겠다는 건가?
1: 밖에 나가보시라요. 귀한 손님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0: 목사님, 다 왔는데 어게합니까?
1: 기러게 말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하나님께서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0: 하나님께서요? 이거 내래 무조건 이래. 가디.
1: 아유, 이것도 죽이야 하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2: 아, 저기 나옵니다.
1: 아니, 저 사람은 길선주 장로님이 아니고...
0: 당신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요?
2: 우리는 길선주 장로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0: 뭐요? 길선주 장로를 데리러 왔단 말이요? 아니, 누가 길선주 그대로 내준다고 했어?
2: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0: 뭐요? 하나님이 길선주 그대로 풀어준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수많은 기사의 내용들을 다 살피자면 아마도 우리가 가진 하루의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시간을 붙잡고 있는, 하지만 그것 없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저절로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또 어디서나 고개를 떨군 채 스마트폰의 시선을 고정한 모습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미디어 금식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은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빛을 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에 공감을 하시고 나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3편에서 35편 말씀입니다.
1: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배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신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람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3: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1: 35편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일어서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인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힘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해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인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33편에서 35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조언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아닙니다. 소식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의 좋은 소식은 다른 종교들이 주지 못하는 확실한 역사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음의 좋은 소식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이나 생각에 거시겠습니까?

현재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카페 등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BBN 크리스찬 라디오 앱을 검색하시면 해당 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여기에 있는 목소리와 악기와 젊음으로 우리 주인이신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비스듬히 닫힌 문 밖은 무척 힘든 세상입니다. 그 시간들은 이제 세월이 되려 합니다.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잊으려 나쁨에 중독되는 사람들, 이제 비스듬히 닫힌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용기로 이제 일어섭니다. 이 기쁨과 이 용기가 당신이 안타까워하시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3: 하나님 감사합니다.
2: 하나님 감사합니다.
4: 하나님 감사합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

0: 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인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원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차 전도행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현재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있을 동안 에베소까지 여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자기를 만날 수 있을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왔던 이 귀한 무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도시에 또 그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아주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친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의 그 마지막 고별 인사를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고별의 증거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울을 향해 내가 바울 당신과 함께 있었는데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습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그 심판의 날에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 열려질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그들이 우리를 가리키며 왜 내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옆에서 일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중한 경고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엄숙한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심판날에 설명을 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게 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바울의 증거였고 이제 바울의 경고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집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령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이 사람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는 그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복음의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28절에 주어진 비유를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자가 이 지도자들은 이 수순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순목자들은 위대한 목자, 양떼들의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수순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일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피로 사셨으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는 신자들이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강 무도한 적들이 교회에 침범할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이 양떼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신약에서 주님과 사도들 중에 누군가가 늑대, 돼지 혹은 개를 언급할 때는 항상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늑대, 돼지 혹은 개로 불린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늑대, 돼지 혹은 개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 언제나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 29절에서 흉악한 늑대로 불려진 이 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 일이 일어나는 것마다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할 때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신자들의 증거를 파괴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눌 때에 그 영향력을 제한시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또 공격의 일부는 교회 내부에서 일하는 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탈을 쓰고 양떼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들의 정체는 밝혀질 것입니다. 흉악한 늑대들이 저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남김없이 해하고 그 양떼들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이 그들을 따르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교회는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교회 즉 신앙 안에서 한 가정된 교회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 것을 알고 격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교회 안팎의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는 갈등일 것입니다. 어둠에 대항하는 빛의 갈등, 사단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아주 어려운 대결인 것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어,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흉악한 늑대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주의하고 양떼를 침범하지 못하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늑대들은 양떼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에 이런 늑대들이 들어와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도록 빼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깨어 있기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세요. 일깨워서 정신 차려서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영들을 시험하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양육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먹이지 않는 데 대하여 우리는 우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전력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져야 할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께 성령의 조명하신가 능력을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온 가족이 주일에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도와드리고 또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심어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셔서 거짓으로부터 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보고 겁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지식, 감정, 의지도 주님께 복종시켜야지. 어느 한쪽만 복종시킨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BBN 한국어 사역에서 제공하는 성경 대학에서 공부하시면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선별된 찬양과 음악으로 마음을 터치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동행하셔서 지정의 세 가지 요소의 통제를 받아 온전한 교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은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 그저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마음에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셔서 구원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는 말씀도 있다는 뜻인데, 누가 감동된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해의 조사와 연구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는 인간의 사적인 해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119편 89절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기록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외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최후 경고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 단위인 성경교리 연구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등록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셨죠. 오시는 길에 하나님과 대화하셨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며 어색한 경험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딱 둘이, 그것도 이성인 사람과 같이 딱 타게 됐을 때, 서로 인사를 처음에 애초에 탈 때 하이 했으면 좋았는데 안 하고 그냥 탔을 때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죠. 절대 엇보면 안 되고 둘이 침묵지켜가며 똑바로 앞에 보고 있다가 땡 하고 문이 열리면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니 때로는 땡하고 열렸는데 내가 내릴 층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안 내리고 나도 안 내리고 그럼 계속해서 부동자세로 앞을 바라보는 어색한 시간이 연장되고 맙니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편지로 자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열심히 매주 빼놓지 않고 3년 동안 편지를 씁니다. 자기의 사랑을 담아 최고의 문학적인 표현을 곁들여서 편지를 꾸준히 썼고 그 한국에 있는 자매는 편지를 계속 받아보며 사랑을 느끼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대상이 그 편지를 전달해준 우체부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편지를 사랑을 담아 써준 분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전달해준 분에게 시집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뿐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하셨고 얼마 전에 그리하셨고 차 타고 오는 동안에 그리하셨고 오늘 이따 오후에 또 그리하실 것이고 저녁에 또 그리하실,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을 호소하시고 또 호소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내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체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점점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곤 하기도 합니다. 매일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지만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경험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진지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아니고,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만 시간을 나누는 그 예배의 경배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내 이런저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내가 빠져 들어가는 주님과만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만남의 교제의 결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모든 섬김도 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함께 나눌 본문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고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것을 내 기도로 삼아 내 경험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필요성 그 자체 그리고 필요성의 소중함 그리고 그에 앞서 우리가 기도에 앞서 주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에 대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던 영혼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이 먼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이 본문 시편 26편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며 예배 참석자의 조건 또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기도드리고 있는 다윗의 진지한 자세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것은 결코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자만 섞인 그러한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시편 3절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호소하며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 제가 제 힘을 다하여 내 신앙인격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물론 제가 또 실패하고 범죄한 적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제가 완전함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하는 그러한 진지한 고백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며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 애썼고 또 요동치 아니하기 위해 애썼고 여호와를 늘 의지하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 애를 썼나이다. 제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 애를 썼으며 제 마음이 제 심령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애를 썼나이다. 이 분위기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전적으로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입니다.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는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여호와께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이 1절 가운데 다윗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이제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에 다윗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I am more than willing to expose myself. 내 모든 것을 다 노출해 여러 주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판단하소서.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이시며 그 판단의 대상은 나, 다윗, 우리입니다. 이전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세 측면, 우리가 함께 강조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단하소서의 세 측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세 마디의 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펴주소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이 표현은 철저한 조사, 검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검사해 주세요. 제 영혼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 제 깊은 곳을 다 주님께서 검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시편 139편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같은 맥락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나이다.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숨기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경험했고 지금 또 그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저를 시험해 주소서. 저를 테스트해 주세요.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달라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시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세요. 진단하시고 평가해 주세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 요약적으로 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게 하신 목적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지 참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 명령을 기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지한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시험하기를 원하셨고 다윗은 그 기도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단련해 주소서. 여호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이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더 강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다 보여드렸고 제 마음의 중심을 주님 헤아리시며 시험하시고 이제는 부족한 이것 저것들을 주님께서 단련시키셔서 새롭게 멋지게 강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철을 단련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녹이고 찌꺼기를 다 없애 제거해 주시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단련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땀을 흘려야 근육이 단련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단련시켜 주심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련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해 주시옵소서. 이 본문의 예를 근거로 한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리버티에서 교수 생활할 때 종종 학생들이 찾아와서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교수님 제가 과제를 다 못 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시험 잘못 봤는데 이런 거 말고 좀 제가 주님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고상한 질문을 좀 해야지.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제 대학교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라이벌 되는 대학과 농구 경기가 있으면 제가 과대표 할 때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저희 게임이 있는데 휴강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발견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매일 자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 우리의 모습이 더 주님께 가까이 격상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표준말을 안 써도 돼요. 원래 하나님 표준말 쓰시는데 여러분 고향과 관계없이 드릴 말씀이 저는 잘 못해요. 이 사투리를. 뭐, 이딴 게요. 괜찮아요. 뭐, 경상도 어떡하지? 있는데,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투리냐 표준말이냐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건강 문제 위해 기도하셔야죠.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죠. 관계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죠. 이런저런 내용 가지고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되며 주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에 앞서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 영혼의 현 주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현 주소를 좀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제 영혼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좀 주님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자세히 봐 주시옵소서. 제가 있어야 될 때 과연 있는지 제가 가야 될 곳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지 제가 붙잡고 있어야 될 곳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 이것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주님께 말씀드려야만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의 현 주소를 살펴 주시옵소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려야 될 첫 번째 마디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신앙 인격의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주님, 여기저기 부족한 게 아직 많이 보이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 애를 썼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주님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격의 진실성을 주 앞에 토로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에 자신이 없으면 머뭇머뭇거리면 거기서 머뭇거리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말씀을 주님께 드리도록 해야죠. 기도에 앞서서 내가 오늘 살아온 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은혜는 염치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으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살아온 어제의 한 주간의 삶이 과연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만 되며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주님 제 영혼의 현주소를 살펴주시옵소서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또 따로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진지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니까는요. 우리의 최고의 진지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간구보다 자백이 앞서야 합니다. 간구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의 살피심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심령의 모습인지 아니면 등을 돌려대고 있는 심령의 모습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인격의 진실성, 인테그리티 문제입니다. 유타주에 레이 바츠라고 하는 그런 경찰관이 있었는데 하루는 무심코 그냥 자기 면허증을 이렇게 봤더니만 운전면허가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러나 이 훌륭한 이 경찰관은 거기서 자기에게 티켓을 씁니다. 면허증 유효기간 지났는데 이걸 소지하고 다녀서 티켓을 발부해갖고 그걸 들고 직접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그 티켓을 내고 재판관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소정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하기를 내가 나를 봐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법을 어긴 것을 잡을 수 있겠냐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믿지 않는 분인지 저는 알 길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이상의 신앙인격의 인테그리티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까지 봐주는 아는 사람 봐주는 경찰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일례지만 우리 신앙인의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내 속에 있는 내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진지한 주님 살펴주소서 주님 살피고 주님께서 강렬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나도 빛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관대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우리의 과오에 대해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들고 나와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소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는 기도야말로 지혜로운 기도며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먼저 기도를 드려야죠. 내 영혼이 건강치 못하면 내 인생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것들이 의미 없어지게 되지만 내 영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영혼 쓰러지면 내 인생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알고 있으며 이렇게 믿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 쓰러지면 내 인생 쓰러지는 거예요. 내 인생 쓰러지면 우체부와 결혼하는 겁니다. 절대 우체부와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고백이 계속 주고받아지는 그러기에 주님 제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현 주소를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기도의 내용은 제 영혼이 갈망하는 바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갈망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내용들을 실제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주시기를 그 가치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연 갈망할 만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치 판단을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더 염두에 두며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즐기기 위해 그것을 주님께 기도의 내용으로 아뢰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에 주는 낙을 얻기 위해 그러나 그것은 뒤에 싹 포장한 채 우리가 주 앞에 다른 무엇을 기도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드리는 내용이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제가 활용하여 저를 바쳐드림으로 주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인생의 가치로 가정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이유는 다시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는 내 갈망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그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리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양심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양심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양심을 바꿉니다. 아, 저는 그래요. 1811년에 한 미국 시민이 미 국세청 IRS에 오불을 보내면서 이거 내가 사실 떼어먹은 세금인데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편지 통해서 오불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 재무성에서는 conscience fund, 양심 창고 뭐 이런 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죄책감 느끼는 세금 떼어먹은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세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줬어요. 그 이렇게 되고 난 지금까지 거의 400만 불 이상의 그러한 돈이 그 창고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 사람은 150불 책을 써갖고 편지와 함께 IRS에 보냈어요. 내가 이거 떼어먹은 건데 지금 보냅니다.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일 잠이 안 오면 200불 더 보내겠습니다. 양심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심의 수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양심마저 바꾸려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도 심지어 우리 양심도 소위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셔야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이제는 나를 시험하소서. 내 갈망을 주님께서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의 의미는 우리의 이렇게 자기 양심도 주물럭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을 도말하시고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새 양심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옛사람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시험하소서. 제 양심을, 제 갈망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같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에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되고 있기에 우리는 거룩함, 공의, 사랑, 다른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고상한 가치가 우리 속에 찾아들게 됐어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줬습니다. 가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오늘도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소서. 제 갈망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손해본다는 생각 들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만 하면 아니지 하고 정신 차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수치감을 느끼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특권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수치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속에 겸손한 확신을 느끼며 남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부하시나 그러나 우리에게 아부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아부하지 않고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 이토록 고상한 고결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셔. 주님, 주님, 제 갈망을 시험해 주시옵소서. 제 양심 주님께서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제 양심 부패합니다. 우리 양심도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끊임없이 진지하게 살펴주시기를 더 나가서 시험해 주시기를 기도하므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깊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 영혼의 심지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심지를 단련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의지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의지, 하나님 말씀 가치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력, 윌파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그러한 힘을 더 크게 얻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힘이 우리 속에 더 작동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능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때 그 힘이 우리 속에 또 전달되어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전달되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신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즐겨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라 말씀합니다. 추론 보려고 하는 분은 양심을 따라 살아라라는 그러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는 가르침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손수레를 밀고 가는 것 같이 양심을 따라간다는 데 있다. 양심이라고 하는 손수레를 자기가 방향을 잡으며 밀고 가는 것이다. 양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라고 가르쳐주지만 무엇이 옳은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패한 양심, 그나마 양심이기에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 촉구해 주지만 그러나 무엇이 참으로 선한 것인가는 양심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주님, 제 영혼의 심지가 강하기 원합니다.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손, 제대로 주님의 진리를 향해서 이 손이 방향을 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만큼 우리 양심이 거룩해지며 더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되며 우리의 소위 양심 선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선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의 심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가장 고상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가장 고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말씀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을 향한 내 꾀를 다 버리고 주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주께서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Right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그 복이 자꾸 확인되기에 기도가 1분 더 길어지고 1분 더 길어지고 그 복의 자리에 더 오래 앉아있고 싶어서 그 복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기도 시간에 주님 복을 주십니다. 고난 내 마음 속에 피곤한 내 심령 속에 심지가 약하여 후들리고 있는 그 이 약한 심령 가운데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러기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안을 공고한 반석으로 변화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방문하심을 강림하심을 가까이 찾아오심을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모습에 더 우리의 모습을 노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심지가 단련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쾌한 간증이어야만 합니다. 내 신앙의지가 단련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것을 찬양의 예물로 바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것을 내가 즐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청에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re's no quality without quantity.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기도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시로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시험해 주시옵소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확실히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제 삶 속에 제 인격 속에 더 분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깊은 외로움까지 다 아시며 위로하시는 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뉴스들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변하지 않는 소식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소식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의 깊은 산골짜기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자식이 없었어요.
1: 하나님, 아들을 하나만 주세요. 저희는 너무나 외롭답니다. 아들을 하나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0: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2: 아이고 여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 애를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만들겠습니다.
0: 나시린이라는 건 당시의 풍속이에요.
3: 아니, 나시린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그 애는 평생 머리를 못 자르죠. 길게 따서 늘어뜨리고 살아야 돼요.
3: 머리뿐인가요?
5: 또 다른 것도 있죠. 꿀도 못 먹고 술도 마셔서는 안 되고요. 또 죽은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죠.
0: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겠다는 것이 이 나시린의 자세인 것이에요. 삼손은 태어나자마자 곧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6: 야, 삼손! 그 머리카락 좀 만져보자! 이리 와!
7: 아이고, 이놈들 그러면 안 돼! 나시린을 놀리는 너희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
0: 삼손은 어려서부터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하며 좀 특이하게 자라났어요. 그러나 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8: 아니, 뭐야? 장가를 들겠다고?
9: 예, 아버지.
1: 너 그럼 세씨가 있니?
9: 예, 있습니다. 일을 하러 오가다가 저 산모모 마을에 사는 아가씨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0: 삼손은 청년이 되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것이에요.
8: 아니, 그런데 산너머 마을이라니 어디지?
9: 예, 블레셋 사람의 마을입니다.
1: 그럼 그 색시가 블레셋 쪽의 여자냐?
9: 예, 그렇습니다.
0: 블레셋 쪽이란 당시 바다를 건너온 강력한 민족이었으며 그들은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족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족의 적이 된 것이죠.
8: 삼손이 좋다고 하니 그럼 하를 수 없구만. 민족이 달라도 좋은 사람은 있으니까.
1: 예, 그래요. 우리가 가서 색시를 만나보고 정식으로 결혼 날짜 잡도록 합시다.
0: 삼손은 부모와 함께 산 너머 마을로 출발합니다. 산을 내려와 향긋한 포도밭 옆을 지날 때였어요.
8: 아니, 이게 뭐야?
0: 부모님보다 먼저 걷고 있던 삼손 앞에 갑자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사자를 움켜잡더니
8: 이놈, 감히 누구에게 덤벼?
0: 단숨에 집어던져버립니다. 사자는 그대로 고꾸라져버리고 말았어요.
8: 아니, 삼손아, 이게 뭐냐?
9: 이 사자 아닙니까? 이게 나타나더니 덤비잖아요, 건방지게.
1: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냐? 이렇게 큰 사자를?
9: 예, 어디선가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8: 그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무서운 힘을 주셨어.
0: 부모는 비로소 삼손에게 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8: 너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도 말을 해서도 안 돼.
9: 예, 알겠습니다.
0: 이윽고 삼손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9: 아버지, 어머니,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8: 그래, 우리는 내일 뒤따라 내려가마.
0: 삼손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길을 내려갑니다. 이윽고 사자를 때려잡았던 포도밭 근처에 왔을 때
9: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벌떼들이 이렇게 많지?
0: 이상하게 생각한 삼손이 근처를 살펴보니 자기가 죽였던 사자 몸 안에서 수많은 벌떼가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9: 아니, 이거 사자 몸 안에 꿀이 가득 차 있잖아.
0: 삼손은 손을 집어넣어 한 움큼 가득히 꿀을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9: 이야, 이 맛있네. 정말 맛있어.
0: 그는 지금 두 가지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9: 아이, 배부르다. 이젠 됐어.
0: 잔뜩 꿀을 먹고 난 삼손은 색시집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부터 결혼식 날까지는 날마다 떠들썩한 잔치의 계속이었습니다.
10: 이봐, 신랑. 예. 이제부터 수수께끼를 한번 시작해볼까?
9: 무슨 말인데요?
10: 자네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맞히면은 자네가 우리한테 비단옷을 30벌 내놔야 하고, 못 맞추면은 대신 우리가 내놔야 하고.
11: 자, 어서 수수께끼를 내놔봐.
0: 삼손은 생각했어요.
9: 옳지. 그래, 그거야.
0: 그는 죽은 사자와 꿀을 생각한 것입니다.
9: 자, 내겠습니다. 강한 것으로부터 달콤한 것이 나온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0: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10: 제기라, 그런 문제가 어디 있어?
12: 꼼짝없이 우리가 저 녀석에게 비단옷 30벌을 해줘야겠구만.
10: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가만히 있어봐.
0: 마을 청년은 시집을 갈 색시에게 찾아갔어요.
13: 무슨 일이에요?
10: 아무리 이스라엘족 청년에게 시집을 갈망정, 우린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돈이 나서 새 옷 30벌을 만들어낼 거야.
13: 그러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10: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한테 가서 살구머니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와.
13: 싫어요. 못해요.
10: 그래? 그럼 평생 우리와 원수가 되고 싶어? 결혼식 날 난장판을 만들어버려도 되는 거야? 그따위 옷 30벌 가지고.
0: 마을 청년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한 색시는 삼손을 찾아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맙니다.
13: 우린 내일 모레면 결혼할 사이인데 그런 걸 숨기는 법이 어딨어요? 어서 가르쳐줘요, 네?
0: 마음이 약한 삼손은 하는 수 없이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말았어요.
11: 야, 삼손! 수수께끼 해답을 알아냈다.
0: 기뻐하며 몰려오는 청년들.
9: 아니, 그게 뭐란 말입니까?
11: 죽은 사자 뱃속에 들어있는 꿀! 틀렸어, 맞았어?
9: 맞았습니다.
11: 그럼 어서 가서 새우 30벌을 만들어 와, 아싸!
0: 분통이 터지지만 삼손은 하는 수 없이 새우 30벌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문득 집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14: 아가씨, 고마워. 덕분에 새우 30벌을 얻었으니까 몇 벌은 나누어 줄게.
13: 다시는 그런 부탁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14: 염려 말아. 삼손은 미련해가지고 눈치도 못 챈다고.
0: 바로 자기 색시가 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다니. 삼손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터져오릅니다.
10: 야, 이놈들아!
15: 아니, 저놈이 미쳤나?
10: 이 거짓말쟁이들! 이 배신자들!
0: 화가 들끓어오르는 삼손은 한참 익어가는 밀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마을의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어요.
10: 군대를 불러! 군대를 불러!
11: 군대를 불러라!
0: 미친 듯이 날뛰는 삼손을 잡으려고 군대가 출동하지만 사자를 한 손으로 집어던지는 삼손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삼손은 땅에서 나귀 턱뼈를 주워들어 닥치는 대로 군사들을 후려 갈깁니다. 군대는 전멸하고 말았어요. 이제 결혼식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삼손은 블레셋 쪽에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어요.
16: 여러분, 들으시오! 이스라엘족 삼손을 체포하는 자는 황금 열덩이를 상금으로 줄 것이오. 삼손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상을 줄 것입니다.
0: 그러나 삼손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땅에 삼손을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17: 여보세요? 삼손이 숨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11: 그래? 어디냐?
17: 예, 고향 뒷산에 숨어있어요.
11: 어, 그래, 고맙다. 가만있자, 색시의 이름이 뭐지?
17: 드릴라라고 합니다.
11: 어허, 아, 그럼 드릴라, 아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 해주겠냐?
17: 어떤 일 말인가요?
11: 삼손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어.
17: 왜요?
11: 산중에서 그 천하장사를 어떻게 잡을 거야? 그러니까 색시는 남을 캐는 여자처럼 다가가서 삼손과 친해진 다음에 이 과연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좀 알아내란 말이야. 그러면은 황금 덩어리를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0: 블레셋 쪽인 아름다운 처녀 들릴라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물론 눈치를 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산속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삼손은 외로웠으니까요.
17: 삼손, 이것 좀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가져온 구운 고기예요.
9: 고마워요, 들릴라. 난 들릴라를 볼 때마다 행복해요.
17: 저도요. 진정으로 삼손이 좋아요.
9: 우리 곧 결혼해서 함께 삽시다.
17: 군대가 삼손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9: 그놈들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 상관없어. 모조리 없애버릴 테니까.
17: 삼손?
9: 왜 그래요?
17: 삼손의 그 무서운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9: 그건 말할 수 없어.
17: 말해줘요. 그래야 제가 삼손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9: 안 돼.
0: 그러나 들릴라는 끈질기게 재촉했어요.
17: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저와 결혼하자는 말 모두 거짓이었나요?
9: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17: 삼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삼손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0: 삼손의 가장 좋지 못한 점은 마음이 약한 것입니다. 한 번 각오를 하고 한 번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9: 참, 알았어. 얘기해 줄게.
17: 뭐예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죠?
9: 바로 이 머리카락이야.
17: 어머나, 세상에.
0: 삼손의 머리는 아주 길고 몇 겹으로 따올려 놓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들릴라.
17: 이거 드세요, 삼손. 집에서 만들어 온 술이에요. 향기롭죠?
9: 야, 이 정말 냄새가 좋은데.
0: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삼손은 거침없이 술을 마셔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점을 미워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삼손.
17: 이제 됐어.
0: 지켜보고 있던 그녀는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소리 없이 잘라버렸어요.
7: 아이고, 아니 저거 봐요. 삼손이 잡혀가고 있어요.
5: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떻게 해서 잡혔죠?
18: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가도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강아지처럼 체포돼버렸대요.
0: 힘이 빠져버린 삼손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19: 하하, 내 놈이 삼손이로구나.
16: 저놈을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19: 다시는 저놈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제삿날, 많은 사람들을 신전에 모이게 한 다음 거기서 저놈을 처형할 것이다.
16: 그럼 그때까지 감옥에 넣어둘까요?
19: 그대로 두면 혹시라도 감옥에서 도망칠는지도 몰라. 저놈의 눈을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라.
0: 삼손의 눈은 뜨거운 인두로 찢어져 두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맙니다.
2: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 이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지켜야 할 바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0: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몸에서 왜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는지를 생각했어요.
2: 머리카락이 잘라져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몸에서 힘을 거두어가 버렸기 때문이야.
0: 옳게 깨달은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다시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 것이죠.
16: 야, 이놈아, 어서 돌아! 돌아! 이놈, 어디 당근을 좀 줄까? 에? 자, 돌아라! 돌아! 돌아! 어서! 어서!
0: 앞을 못 보는 삼손은 다시 소처럼 맷돌을 끄는 형벌을 받으며 블레셋 쪽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채찍을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맷돌을 묵묵히 돌리고 있는 삼손. 블레셋 쪽의 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날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신전에 모여서 그들의 괴상한 신에게 제사를 모십니다. 이윽고 삼손은 끌려나왔어요. 제사 도중에 삼손은 처형될 것입니다. 블레셋 쪽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16: 니놈, 이쪽으로 와서 기다리고 서 있어라.
2: 저 이 여기가 어딥니까?
16: 니놈아, 알 필요도 없어.
0: 그러나 삼손은 느낍니다. 자신의 손에 만져지는 커다란 돌기둥.
2: 이곳이 놈들의 신전이로구나. 그래, 맞다.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0: 삼손은 전 먹던 힘을 다하여 무거운 돌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힘을 주셨어요. 그 크고 무거운 돌기둥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그 크고 웅장한 신전이 그대로 모두 허물어져 버린 것이에요. 수많은 블레셋 쪽이 죽었고 그리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천하 제일의 힘을 가졌던 삼손. 그는 그 힘을 국가나 민족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신의 사소한 일을 위하여 낭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불행한 일생을 마치고 맙니다. 사람은 항상 올바른 일을 위하여 자신의 힘을 써야 합니다.
20: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8개 언어로 제작되어 청취자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BBN을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매년 수백만 장씩 뿌려지는 이 ITL 카드가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고 그들이 BBN을 발견하게 되고 BBN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건넨 그 작은 ITL 카드가 천국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충동과 감정과 모든 종류의 환상을 마음에서 몰아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악한 충동에 대하여 구별하거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악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속에 저급한 생각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여서 소란한 시장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걸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죠.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2000년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는 병이 루게릭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투병을 하셨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3년 전이었는데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목사님을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제게 좋은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도 항상 답을 얻는 데만 집착한다면은 진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부부의 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부부들의 지혜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대요. 목사님은 병으로 장애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루게리 병이 그런 병이죠. 다음날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현재 그저 오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형구조를 당신의 자동차 안과 화장실 거울 위에다가 그리고 자기 침대 옆에 붙여놨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써서 자동차에 화장실에 자기 침대 옆에 붙여놨대요. 목사님께서는 걱정이 될 때마다 이 진리의 생각을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곤 했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목사님의 그런 행동이 우리의 걱정을 신뢰 기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오늘밖에 없죠. 오늘에 전념하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않는 것. 가서 또 내일 걱정하지, 내일 걱정까지 오늘 할 필요 없죠. 이런데 도움이 되는 성육구절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은 어디다가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0: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약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모세가 므리바의 물가에서 행했던 실수를 빌미로 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스스로가 구원자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할 경우 예수아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예수라는

0: 이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자의 이름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사 사람이 결코 율법과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 교훈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죽이심으로 그들에게 새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코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가 많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거의 하루에 한 개 이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만약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 웹사이트에 나오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순교하는 것은 한 번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만 아니라고 평안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는 즉 순수한 신앙을 날마다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BBN 가족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해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도전으로 겸손하며 무력과 탐욕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순교적인 신앙을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때로 숫자에 얽매여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71살에 베드로 성당의 수석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80이 될 때까지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의 대가로 알려진 피카소는 90이 넘어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코 나이가 우리를 제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육으로 건강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육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ITL 카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세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천국의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물임을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사형이며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죄 때문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